부분이 스카츠코나 콘센서스 스카츠조 어방탄리 말메코나 방마시바 빠트냐코마 이바휘투 예상콜라 고타반도 빌레바소니 졸라졸라 비스야솔라